생각에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쳐보더 국물 소리에 걸쳐 덩이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녹지 나가겠어 날같이 냅다 날린다 아이고 소화다 몸을 물려나와 구겨 우리들이 되려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 소리 궁궐로만 빠져나가니 이 밤은 불이 꺼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